0: 깜짝 예비 쇼!
1: 때도 쓸까고 살인 사파이즈 스쿨 슈플라이스 반가운 그 가미 스마라이
0: 깜짝 예비 쇼!
1: 뭐다무 필요한 임포트 로컬 건강한 바가이 싹갈로와까
0: 깜짝 예비 쇼!
1: 바라사 다는 빵 맞춰 빵 섹시 바라사 왕고각 바라사 베이비
0: 깜짝 예비 쇼!
1: 이 망가 말라 그루나 프레스카 가길라 마스 고카스 벤데 꾸아도라
2: Choy, babakla ko bi ref, Choy.
3: No, pagpupaman lang ang ref niyo sa balay niyo.
2: Amo na gani, Choy. Pagkabot ko kahapon sa balay, walay na. Ipamangkot kong boyfriend ko. Kung di nakantong amon nga ref, hambal niya, basi ko na misplace ko lang ko no.